0: 깜짝 예비 쇼!
1: 후라도 술이 가도 살인 사파에서 스쿨 슈플라이 스파가 온갖 감이 쓰발라이
0: 깜짝 예비 쇼!
1: 뭐다 무필리한 임포르테 밀로칼 끙방한 바다이 썩갈로워커
0: 깜짝 예비 쇼!
1: 바라사 바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
0: 깜짝 예비 쇼!
1: 이 mga balakyon na presta kang ilabas bukas 24 oras.
2: Choy, pamakla ko namin kape mo, Choy.
3: Ano nga klase ng kape?
2: Ang pinaka-isog mo ka kape, hindi pa rin sa tala sweet ko nga ex. Wala nga man akong ipaglaban.
3: Hot damon!
4: This is the sound of Classic FRC.
5: Classic FRC.

0: 빵짱 예리촌.
1: 그때도 생각으로 살인 사파의 제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 건강이 츠브라이
0: 빵짱 예리촌.
1: 뭐다무 필요한 임포트 밀로칼 건강한 바가이 싹갈라와까
0: 빵짱 예리촌.
1: 바라사 반은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예리촌.
1: 마이 망가 벨라 그루나 프레스카 하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라.
2: 조이 babakal! Babakal ko tiket, one way lang!
3: Di pagkanto! Nga, one way lang ha!
2: Joy, pagkanto sa puso ko! One way lang para dire-diretso, kag wala na balikan pa!
4: More music on my only radio now.
5: More sa gabi, Express! I can get-